0: 사회 고래로.
1: 나 걸쩍해가 이미 에파카롱 오마이 나고 포하츠로 와이나 제네메가 코히마 아와자 마즈쿠자 절나기 아티파노 와이파레이라 라타 코미마 이 부터티키 타우랑이 아티파티 마우리에 마마이나 파이바 히라토이키 카와나타나 카파카 음이야 제마마 오테츠리치 오와이타니 이마 츠리 오테모츠 카파카 코파니아 테키나 하키나키나 I putate ki taurangi a te pāti Māori e me ana I ngā whai wāhi rātau ki te kāwanatanga ka whakaungia te mana o te tiriti o Waitangi I ngā ture o te motu. Ko te matu o tēnei kaupapa ko te here I te kāwanatanga ki ngā kawenga o roto I te tiriti